gonna be the one and only 나는 달려가 큐피트의 화살이 녹슬기 전에 Cause I believe, cause I believe 시간을 이길 수 있다면 I can feel the pain It's gonna be the one and only my rhyme and flow 내 어깨는 아직 너의